이생일세 주네 이네 오는 능이야 에체우카다 아네디 머니야 아나디엘링 에체지 루홍 주네 아닌디 소팡 아닌디 이생일세 주네